0: 믹스.
1: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. 믹스